0: 아니 먹지 않아도 누가 벌었던 선도도 벌고 오자 속죄 사방도 얼굴도 먹지 않고 수원도 빨리 하더니 좀 못된 거 아니지
1: 제이꾸십니다
0: 제이꾸십니다 아차 넌 따보라지 넌 따하지 마 또 벌어 거 있지 너도 꿈 생각해 좀 더 오자 적구로 굽혔지 너꾸로 꿈 야소 거이 너도 꿈 다할 거 있지 제이꾸십니다 아차 제이 벌어먹고 있어 제이꾸십니다 아무데 서바시 바이 복리만은 거로 선보스피니까 아래 멍거로 미스터 아래 선배 안 될까만
1: 바리보라
0: 여기 보내 아름도 사고네 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0: 나 진짜 보통이 있던 것들은 해야지 고 누구라고.
1: 난 벌어!
0: 못하느라 혼자라 손녀? 우리 만고 간접벌려 고타거로 키야. 이씨 아니라고.
1: 아니라고.
0: 마야 믿기 섰대, 마야 믿기.

0: 무엇을 땅도 바로 하면 단치.
1: 아.
0: 네, 저부터 무엇을 땅도
1: 왜?
0: 그러면 그럼 라피아스를 빨라. 라피스를 빨리, 라피 살아난 거 아니더라, 잉? 라피 빨리라도 프로파토 라피 무엇을 땅도 바로 버리.
2: 뭐한지가
0: 너무 스탄지 못해? 그 야장 뭐는 내가 우리 바로 선대하지? 너야 그게 뭐 선대하고 그러건.
2: 라다?
0: 뭔 선대하고
2: 그러면 그건 선대하지? 다 프로카스 바람도.
0: 선대버려야 이제 깔리 아끼자 아픈 거 못돼 보면 선대만은 거 앞으로 간대버 누구리 아픈 아닐래 보고 또 먼저 벌려 아픈 아닐래
2: 마세 먼저는 왜 에이 까만 되는 거야
0: 아스트라

0: 것을 또 그것도 말없니?
1: 말없니?
0: 별거지 말고. 니 자식이란 말어? 야단 가도 독자들을 잘못 안
1: 보고. 뭐나 이
0: 뭐래 이 차이도 와이 바로? 뭐 이 차이도 와이
1: 바로? 와이 바로.
0: 얘 띠고 달려가실 때가 이래가니. 그래, 뭐, 니 띠고 대고 하지.

0: 이왕비 찬업 먹음이 빨리 깡냥골 고라보 참 포못 고라보 참 먹음이 끌빨리 먹음이 산주 소리 빨리 먹음이 여름이 끌빨리 먹지 안 먹음 먹지 안 먹음이 끌빨리 먹음이 깡냥도에 어둠 잘한다는 분들이 호라곤지
1: 그렇지
0: 내 깡냥 짝걸 먹겠다 다른 모르기 끌빨리 모두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0: 첫째 벌써 아시길 보자. 뻔히 보지 마. 나이니 그 뒤로 묵들거리니? 또 난리나 뚱자라는 걸 부어?
1: 아.
0: 아직부터 그 미끌리가 또 묵태우시지, 왜?
2: 나.
0: 뚱자니 뭐하러 걸어가, 이모? 딸 무또도 간다 보여줘가, 이모? 뭐 보던 미쳤어.
1: 아무 거서만 가야 빠지면 될 딸이 뭐?
0: 젠도 가장도 미쳤고, 젠도 어느 날 빠리고,
1: 어느 날 빠리고라 해.
0: 당신이 멋져만 이래 안절어라 하고 있으니까 멋있어.
1: 멋있어.
0: 멋있어. 그지 멋있어.
1: 멋있어.
0: 얘는 멋있어 밖에. 근데, 응다긴 잘보다기 오는 아니니? 니 정글을 흔들고 시깔거리 먹으니? 시깔거리 많은 사람들은, 너지 갈비를 먹는다, 이거.
1: 딸에, 딸에 빌라만네. 주면 서머스 마음속 하이 러이버터.
2: 러이버, 마하
1: 딸에. 서머터 빌라만네 두 머리 그루 허리 러이베.
0: 러이베. 딸에 밑에 이만 섰더군요. 널 이거. 뭐, 가지 않은 게 좋게. 섰더마도 여기 버리니냐, 뭐, 됐구나. 난야구부터 구제니 또 대놓기라. 아차, 나 섰더마도 뒤. 섰더마도 뒤.
1: 예, 예.
0: 나 딴 녀구.

0: 사람 걸 부었어. 오늘 나나 혼자 섰다.
1: 섰다로 또.
0: 니네 시가리 거 염경을 흉내서 염경을 흉내 펠려시나 보네. 남한 사람들 이 마하라 혼자.
1: 뭘 마하라 혼자.
0: 나 어디 때문에 형이 나부터 가서 벌써 지어서 있다. 나서 벌써 지어서 있다. 우리 짜이스 벌써 벌써 미바호. 얘 미바호 섰다 볼까 보는 거라니. 그래서 남한 거냐고 아빠 하는 거 이겠냐 시라. 남한 거냐고 이거 섰다 볼까 했냐 시. 남한 말 하시지 않아 그거 구하지 거래. 나다 멋있던 거 배우 짤래? 내 멋있던 부업 짤 건도 뭐 부업 아무한 거 양하는 거니 그래 기도 안 해봐.
1: 하.
0: 멋있다 소리 미잘 미잘 거니. 내 멋는 베스트 붙든 베스트.
1: 자.
0: 눈썹에 눈썹에 또 다. 내 것도 멋있던 거다.
1: 떠떠떠
0: 양 묻혀대. 양하는 거 양 좀 놓고 하는 거니.
1: 그래 다.
0: 눈썹 좀 놓고 하는 거니. 미잘 마비 좀 놓고 하는 거니. 내 것도 멋있던 거다. 건다 손 양.
1: 나 멋져대.
0: 얘는. 저때부터 남한 거냐 하는 건지 또 나 그러면 건지 아우스 와 있다 이번에 아주 성당이 또 나와서 해 버리고 저때부터 남한 거냐 무슨 또 나와서 해 버리라 나가 또 보고 시작 어루지.